0: Radio Informasi dan Hiburan. Saatnya Anda menikmati Ngopi Santai.
1: Hangung-Uju-Yeongbo는 이번 발사는 하나의 발사체에 여섯 개의 위성을 실어보내는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음 발사 시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봅니다. 고 설명했습니다. 위장드가 무사히 궤도에 도착할 경우 하루에 15바퀴 지구를 돌려 15월까지 행성 탐사와 첫

발사된 인공위성 발사체의 세 번째 발사체가 오늘 새벽 추락했습니다. 담당 연구원들은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.